짧은 길을 잘 봐도 언젠가는 너 옆에 걷지 못할 거야. 여기 발자국을 남겨도 보고 피해. 편한 길을 택한 사람들을 따라가렴. 그게 답이게. 물음표처럼 구부러진 내 길은 그저 무수한 문제만 남기에. 나를 보고 꿈꾸는 너의 그 꿈은 깨고 보니 악몽이 아니길. 끝까지 달려와 보니 내가 찾던 영원 치유 답을 닮은 건 알았대. 이 길은 내가 달리던 이유였던 가족도 아삭아 버렸어. 어쩌면 출

대체 쏟아질 때 취하지만 때론 칭찬으로 너의 발을 묶을 거야. 레드카펫 깔아줘도 잊지 마라. 그게 너의 피땀으로 붉게 물든 거야. 나를 보고 꿈꾸는 너의 그 꿈은 깨고 보니 악몽이 아니길.

수 있는 방을 보여주는 꿈이길. 주름마저 뺏는 것이 성공이니까. 너무 소중한 건 주지 않는 꿈이길. 너의 꿈에 씻어 펴지 않는 꿈이길. 비밀처럼 지켜 항상 숨을 죽이길. 주름마저 뺏는 것이 세상이니까. 너무 꿈만 같은 거 아니야. 주지 않는 꿈이길.

바람 속에 땅 자기 꿋꿋이 자라 어두 초록 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그게 설령 견디기 힘든 일이라도 자신을 믿어 그리고 일어나 자신을 봐봐 어느새

take this now. Introduce. Did you see? Have you heard me? Yeah. I don't care 모두 후회는 없지 뭐든 바꾸지 다 잊어버려 갖지 못한 건 다 놓아버려 잡지 못한 것 따위 Check this out, you main.